0: 哎，你看，哎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，看
1: 什么事儿啊？
2: 我问你，詹王爷来了吗？
1: 没有。
2: 没请人家？
1: 请了。
2: 这请了怎么没来啊？
1: 八成有事儿吧。
2: 咱们家的堂会，这王爷从来没落过呀。没赔礼吧？
1: 没有，爸去了，不让我去。还送了重礼呢。
2: 去了就行了。
1: 哎，礼是赔了，可事儿没完。
2: 什么意思啊？为什么呀？
1: 你别问，爸不让我说。